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0: 전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네츠가 아른데스.
1: 열이 있거든요.
5: 네츠는
0: 열,
5: 아르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네츠가 아르는
0: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데스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0: 오다이지니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0: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 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 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 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 후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 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 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
0: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0: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아타마가 이타인데스.
2: 머리가 아프거든요.
0: 아타마는 머리라는 뜻이고,
3: 아타마가 이타이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1: 네츠가 아른데스.
2: 열이 있거든요.
0: 네츠는 열,
3: 아르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3: 네츠가 아르
0: 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3: 데스.
0: 에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번 대답해 보세요.
3: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3: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3: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3: 기모치가 와르이 기모치가 와르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1: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2: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는
0: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6: 喉が痛いんです。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2: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2: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2: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

0: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 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 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 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

0: 알아보 시죠.
1: 타메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2: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1: 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담 씨, 안색이 나빠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4: 담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2: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4: 하루상이 말합니다.
1: 오야, 오야.
0: 어머나.
4: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1: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4: 미아가 말합니다.
2: 카이토가
0: 지금 만들고 있어요.
4: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3: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3: 하이, 도저.
0: 자, 여기.
4: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2: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4: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2: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2: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의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4: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4: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4: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4: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ある는
0: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4: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배가아플때어떻게말하면될까요배는
5: 오나카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이타이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오나카가이타인데스오나카가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참얼미를해서속이메스꺼울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속이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르이기모치가와르이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와르인데스기모치가와르인데스
4: 네이걸배웠으니몸상태가안좋을때설명을할수있겠네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몸상태가불편한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몸조리잘해요라는뜻으로병이나거나다친사람에게푹쉬고빨리좋아지라면서상대방을위로하는표현입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1: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1: ハルさんの知恵袋
4: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에서병이났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알려드리죠
0: 이홍복씨는일본에서몸이아플때어떻게하세요
4: 네증상에따라다르지만요가지고있는약을먹거나없으면드럭스토어에서약을사죠
0: 증상이가벼운경우에는처방전이필요없는약국이나드럭스토어에서사면편리하죠약사에게배가아프다거나열이있다고말하면처방전없이도약을내줄거예요
4: 네병원에서진찰을받으면어떻게해야하죠
0: 내과외과등자기증상에맞는과가있는종합병원이나일반의원에가야하는데요일본정부관광국 JNTO 의홈페이지에서는외국인관광객에게도대응하고있는의료기관을소개하고있으니까참고하시면좋을거예요관광안내소호텔프론트에서도부근에있는의료기관을소개받을수있어요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119로전화해서구급차를부르면됩니다
4: 네그렇군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4: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 또한 현내 70개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 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 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지난 6월까지 총리를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당 차원에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아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タム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4: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4: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4: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2: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3: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2: 노도가 이타인데스.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이타인데스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お腹 お腹
0: 아프다는
5: 痛い 痛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 痛いんです. お腹が 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タム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 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4: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4: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4: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응답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웃나라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매우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나는 말했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에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낸 한편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자세를 취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기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6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0: 해협에서의 선박 항행 재개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양해 각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해 각서에 담긴 협상 기한을 맞이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상에 기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과는 수면 아래에서 혁명 수비대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 혁명 수비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의 공상이라는 혁명 수비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17일 이란은 미국에 대해 양해 각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몇 주간의 시간을 줬다는 이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료는 이란은 방위에서 전면 공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란이 마련한 기한 내에 양해 각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노즈드레프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주재 무토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일본 측이 이번 초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NHK 취재에서 무토 대사가 18일 초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초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7월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3주가 됩니다. 7월 28일 구마모토 현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지진 발생으로 현 내에서는 8월 17일 오후 2시 현재 재해 관련사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449채 등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것도 포함해 3만 1,951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70개의 대피소에서는 도합 3,053명이 대피 중이며 이외에 피해를 입은 자택이나 차 안에서 대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대피소 이외 지역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지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 상태의 악화나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 현은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이러한 대피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우키시와 야스시로시, 히카와초에서는 도합 약 7,38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단수가 해제되는 것은 8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재해지에서는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3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는지가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0: 취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기 대책 등을 추진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계속됐을 경우의 연율로 환산하면 1.1% 상승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이전 3개월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하락한 것은 8개 분기만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今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
0: 는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